0: 감사한지 말로 다 합소.
1: And how thankful I am, I cannot say it all in words.
0: 전 세계 그 대부분 큰 기독 교단체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1: And all around the world, the main Christian denominations are joining our heart with us,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0: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1: And when I see God living and working in our church, I could not say how thankful I am.
0: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1: I'm so thankful I cannot express it all in words.
0: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1: After we believe in Jesus,
0: 예수님 함께 계시면
1: If Jesus is with us,
0: 병이 들어도 문제가
1: Even though we're diseased, it's not a
0: 돈이
1: problem.
0: 없어도 문제가
1: Even though you have no money, it's not a problem.
0: 양식이 없어도 문제가
1: Even though you have no food, it's not a problem.
0: 우리는 어려움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1: And we had difficulties various times.
0: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1: But it was so amazing how God helps us.
0: 그러고 난 뒤에 제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시고
1: And after that, my father got saved.
0: 두 분 누님이 구원받으시고
1: And two of my sisters got saved.
0: 형님이 구원받으시고
1: And my big brother got saved.
0: 동생이 구원받으시고
1: And my little brother got saved.
0: 조카들이 구원받으시고
1: And my nephews got saved.
0: 그 다 이제 조카들이나 동생이 또 복음 일을 하고.
1: And my siblings, my nephews, they're all working for the gospel.
0: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1: And it was so amazing.
0: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1: If it was me by myself,
0: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1: I wouldn't be able to overcome the devil.
0: 악한 끌려 죄 속에 빠지 않는다.
1: I would be led by the evil spirit and fall into sin.
0: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면 나도 이기시니까.
1: But Jesus defeated the devil, defeated me too.
0: 내가 예수님만에 들어온지.
1: But after I enter into Jesus,
0: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1: After 1 year, 2 year, 3 years, the more time it passes,
0: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
1: I become more hid and the more Jesus appears it's so amazing.
0: 저희들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1: Now we send missionaries out all around the world.
0: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1: And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all around the world.
0: 방송을 통해서
1: through broadcasting
0: 책을 통해서
1: through books
0: 수양회를 통해서
1: through retreats
0: 학교를 통해서
1: and also through schools
0: 계속 복음적인 역사 일어나는데
1: continually the works of the gospel is happening.
0: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없어.
1: And how thankful we are we cannot say it all in words.
0: 이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일하시는 게
1: And that holy God is working with power inside of us.
0: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1: And I'm so thankful about that.
0: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1: Truly I give thanks to Father God.
0: 이제 나이가 많지만
1: Now I'm old in age.
0: 많은 젊은 전도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일하고 있고
1: And many young pastors are arising to work together with us.
0: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1: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around the whole world.
0: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1: And these are the works the Lord is doing inside of us.
0: 너무너무 고마웠어.
1: And I was so thankful.
0: 한 번은 제가
1: One time I
0: 에스와티니 공항폐하께서 미국 뉴욕의 그 저 국제적인 그 세계 정상회담을 가셨는데
1: And so the king of Eswatini went to a meeting of heads of states in New York.
0: 제가 이제 그 UN에 가서 공항폐하를 만났어요.
1: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 got to go there and meet with the king.
0: 제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1: And my son lives in New York.
0: 시간 되면 우리 아들 집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요.
1: I asked him if you have time, can you come to my house, son's house in New York and have a meal with us?
0: 공항폐하께 미국 정부가 우리 그 보안 저 경호 문제 때문에 여기 떠나지 못할 겁니다.
1: And the king answered, "Oh, because of security reasons, I'm unable to leave this area," he said.
0: 그래서 제가 그 앉아 있는데
1: And I was sitting there.
0: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
1: A young person came and sat next to me.
0: 당신 누구냐?
1: I asked him, who are you?
0: 이분이 그 총리의 비서예요.
1: And he was th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0: 남태평양에 있는
1: In the South Pacific.
0: 그 이제 한 작은 섬나라인데.
1: It's a small island country.
0: 아, 총리 여기 오셨느냐?
1: I asked him, oh, is the prime minister here?
0: 오셨다.
1: Oh, he says, yes, he is.
0: 제가 명함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1: And I gave him my card and I said,
0: 나 이런 사람인데.
1: No, this is who I am.
0: 총리 좀 만나기 원하시면 만났으면 좋겠다.
1: And if he wants, I can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I told him.
0: 비서가 갔어요.
1: And the secretary went.
0: 금방 오더니.
1: And immediately he came.
0: 총리께서 만나고 싶어 한다.
1: And the said prime minister wants to meet with you.
0: 국가 원수인데.
1: He's the head of a state. You know, they didn't do a background check on me. Just immediately, I just met him. And he just saw my card and said he would like to meet with me. So I went in. And there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And the prime minister, he listened so well. And after I was done preaching the gospel, He

0: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1: 시계를 보니까
0: And then I looked at the clock.
1: 42분이 지났고
0: 42 minutes had passed.
1: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0: And I was so happy.
1: 총리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0: And the Prime Minister was so happy.
1: 나중에
0: Later on
1: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남태평 그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0: There was a missionary who of ours who went to the South Pacific to that island to preach the gospel.
1: 그 나라를 찾아가셨어요.
0: And he went to that country.
1: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0: And while speaking
1: 총리를 뵀다 하더라고.
0: He said he met the Prime Minister.
1: 총리께서 우리 형제 보고
0: And the Prime Minister said to that missionary
1: 혹시 한국에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0: Asked him, do you know Pastor Oksu Park from Korea?
1: 아, 우리 가르친 선생이라고
0: Oh yes, he is our teacher.
1: 아, 그러냐고
0: Oh really?
1: 이제 여기 한번 오라고.
0: Now please have him come here.
1: 이제 한번 가려고 했는데.
0: And so I plan to go there.
1: 이제 총리가 이제 임기 끝나고 새로 돼서 다른 분이 하지만은.
0: And that prime minister, his term has ended, so they have a new prime minister now.
1: 그냥 진짜 그 국가 원수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0: And it's really hard to meet a head of a state.
1: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니까.
0: But God opens the doors before us.
1: 너무너무 놀랍게 이런 일이 되어져 너무 감사해요.
0: I'm so thankful that so amazingly these things happen.
1: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0: And now the gospel is entering those countries.
1: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0: And once the corona ends.
1: 우리 한번 꼭 가려고 생각하고.
0: You know, I'm planning to go there.
1: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0: And God is opening the doors in the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1: 거의 대부분 나라 이북 같고.
0: And in most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Korea,
1: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라 다 간 것 같았는데.
0: Except for that, we're almost in every country.
1: 제가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우셔서.
0: And as I preached the gospel, God helped us in so many ways.
1: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0: And He allowed us to do these things without any lackings.
1: 어린아이가.
0: A young child.
1: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0: When he's together with Jesus.
1: 나도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0: Even me, I was such a young child spiritually.
1: 예수와 함께 1년, 2년, 10년, 20년 지난 동안.
0: But as I spent 1 year, 2 years, 10 years, 20 years with Jesus.
1: 예수님 내게 역사하셔서.
0: Jesus worked upon me.
1: 만배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0: And opened the doors for me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When I think about that, I'm so thankful.
1: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는 너무 놀라.
0: And it was so amazing the work that God was doing inside of us.
1: 많은 국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0: I got to meet many heads of states.
1: 3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0: I've met more than 30 heads of states.
1: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0: Even when I went to Eswatini.
1: 저는 우리 음악교 학생들이 하나 있었는데.
0: We had our music school students.
1: 에스와티니에 가서 봉사하러 갔어요.
0: And they went to do Eswatini for volunteer service.
1: 국립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0: And one day there was a national university graduation.
1: 우리 학생들이 거기 노래 부르러 갔어요.
0: And our students went there to go sing.
1: 근데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And then they said, could we do it? They said, no.
1: 오늘은 국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0: And today the king will be coming.
1: 어제 국왕 대학교 순서를 보니까 아무도 못 고치네.
0: And we sent the program to the king yesterday already,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
1: 괜찮으세요? 졸업식 참석하고 싶어요.
0: Okay, that's fine. We'll just attend the graduation and watch.
1: 진행하는 분 다 오더니.
0: But one of the directors came and said,
1: 지금 국왕이 안 오셨는데.
0: The king is not here yet.
1: 노래 부를 수 있겠냐?
0: Would you like to sing?
1: 아, 예.
0: Oh, sure.
1: 몇 곡 부르러.
0: How many songs do you want to sing?
1: 세 곡 부르러.
0: We want to sing 3.
1: 아, 예.
0: Oh, okay.
1: 국왕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0: And it was before the king came.
1: 이 여학생 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0: And these two girls, they sang so well.
1: 1절 한 반쯤 불렀을 때.
0: When about a 1.5 verses through.
1: 국왕이 오셨어요.
0: That's when the king came.
1: 아무 말씀 안 하고.
0: And without saying anything.
1: 자리에 앉으셨어요.
0: He just sat in his seat.
1: 이 여학생들이 두 곡을 더 불렀어요.
0: And then the girls sang two more songs.
1: 졸업식이 됐는데.
0: And then they had the graduation.
1: 졸업식을 다 마쳤어요.
0: And the graduation ceremony was over.
1: 왕패학께서.
0: And then the king.
1: 아까 노래 부른 학생들 오라 그랬어요.
0: I called for those two students who were just singing.
1: 그 학생들이 왔어요.
0: And they came to see the king.
1: 어느 나라에서 왔냐?
0: What country are you guys from?
1: 한국에서.
0: Oh, we're from Korea.
1: 어떻게 우리나라 노래를 잘 부르는?
0: How do you sing our song so well? Oh, we're music students.
1: 이야기하다가.
0: And as they talked.
1: 국왕님 10일 후에
0: King, in 10 days
1: 우리 길러주신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 오십니다.
0: Our founder pastor, he will be coming here.
1: 국왕께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국왕에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0: And so the king sent one of his government ministers to pick me up from the airport.
1: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0: And when I got off at the airport
1: 전 일반 승객이 보통석으로 올라가는데 And then 저를 인도해가지고 기빈석으로
0: I just wanted to go through the regular line, but they pulled me out and put me into the VIP lines.
1: 장관이 저를 마중 왔다.
0: And then one minister came to pick me up.
1: 차를 타고 이제 장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0: And then the minister in his car took me to the king's palace.
1: 장관에게 물었어요.
0: And I asked the king.
1: 구하오, 내가 면담 시간을 많이.
0: I asked the minister, how much time do I get with the king?
1: 40분.

0: He answered, you get 40 minutes.
1: 알겠다고.
0: I said, okay.
1: 가서 에스와티니 왕실에 갔습니다.
0: And I went to the King Eswatini's King's Palace.
1: 우리 저 조셉 목사님 같이.
0: With Pastor Joseph.
1: 그래 가서 이제 조셉 목사 통역해 주시고.
0: And Pastor Joseph interpreted for me.
1: 국왕에게 국왕을 만났습니다.
0: And we met the king.
1: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0: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1: 한 30분 복음을 전했어요.
0: And I preached the gospel for about 30 minutes.
1: 그러니까 국왕이 다 들으셨습니다.
0: And then the king listened to everything.
1: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0: And then the king said to me, Pastor, can you preach the word more to me?
1: 그래서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0: So I preached for another 30 minutes.
1: 그래도 국왕께서 나를 딱 쳐다보셔 한 말씀 좀 더 전해.
0: And then the king looked at me and said, can you preach the word a little more?
1: 30분씩 세 번 한 1시간 반을 보고.
0: And so I preached 30 minutes three times, so for an hour and a half I preached the gospel to him.
1: 국왕께서 그날 죄 사함을 받고.
0: And that day the king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국왕이 너무 기뻐하시네.
0: And the king was so happy.
1: 목사님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0: Pastor, I'll give you land.
1: 여기다 예배당도 짓고.
0: And build a chapel there.
1: 목사님 집도 지었어요.
0: And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
1: 정말 고마웠어요.
0: And I was so thankful.
1: 땅을 주셨는데.
0: And he gave us land.
1: 폰이 약간 변두리라서.
0: And it was a little bit on the outskirts.
1: 우리 아이 와이프 학생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변두리 못 갑니다.
0: And we told them, IYF students don't have cars, so they can't reach the outskirts.
1: 마음 편을 주셨어요.
0: And he gave us about 10 acres of really good land.
1: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0: And we went to the mountain. It was so beautiful and nice.
1: 깎을 수 없네.
0: And we could not, you know, work on it.
1: 왕비하에게
0: So we told the king.
1: 산이 너무 좋아서.
0: It's such a nice mountain.
1: 그냥 깎을 수 없어.
0: We don't want to break it down.
1: 마음 편을 더 주면 좋겠다.
0: So can you give us another 10 acres?
1: 그러니까 2만 평.
0: So the king gave us 20 acres of land.
1: 여기 지금 우리 센터 짓고.
0: And we're building our center there.
1: 왕년도 내 집도 짓고.
0: And as the king has said, we're building our house there.
1: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And we're so thankful to God.
1: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0: In all the work that we do, God is helping us.
1: 은혜 베푸셔서.
0: And bestowing grace unto us.
1: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한 건 아무것도.
0: And through that God,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1: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주셔서.
0: And through these various ways, God is having us preach the gospel all around the world.
1: 전 세계 우리 선교사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한 몇 개 안 되는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해서 감사했어요.
0: And all around the world, we have our missionaries in almost every country. I'm so thankful about that.
1: 또 가자마자 복음의 구원받음 일어나서 교회가 형성되고.
0: And as soon as they get there, they preach the gospel. People get saved. The church begins to develop.
1: 잘하고,
0: and the church is grow.
1: 또 주변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도 하고.
0: And then they unite with other churches in the area. They work together.
1: 하나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0: When I see him being worked out one by one.
1: 어르신은 우리로 말하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0: There's not one thing that is done through us.
1: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게 너무너무 놀랍고.
0: But it's so amazing. It is done by the grace of God. And I'm so thankful.
1: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0: I give glory and honor to God.
1: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께서.
0: The God who has led us until now.
1: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0: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help us until the day we stand before
1: 왜냐하면
0: him.
1: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0: Because Jesu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 is the same.
1: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0: And if that Jesus is leading my life.
1: 어디 가든지
0: Wherever I go.
1: 무슨 일이 만나든지
0: Whatever I face.
1: 문제가 안 되는 것은
0: It will not be a problem.
1: 크신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0: It is because the great blessings of Jesus will lead us.
1: 세월이 지나면서
0: As time
1: 저는
0: has
1: 정말
0: passed,
1: 죄만 짓고 악만 저지른 저였는데
0: I was a person who did nothing but sin and evil.
1: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고
0: But God worked and allowed me to do some amazing things. I'm so thankful.
1: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나라로 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0: And I'm so thankful that we could take the gospel into even more new countries.
1: 우리 어린아이 같았는데
0: We were like young children.
1: 예수님 같이 있을 동안에
0: But while we're together with Jesus.
1: 어린아이가 아니고
0: Young children are not young children.
1: 추한 사람이 추한 사람이 아니고
0: The filthy people are not filthy people.
1: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0: The evil people are not evil.
1: 얼마든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0: But we get to live the bright, blessed, glorious life.
1: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0: And when I think
1: 감사합니다.
0: About it, it's so amazing and I give thanks to God.
1: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0: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1: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한 그 일이 너무 놀라웠어요.
0: So amazing is the work that God is doing inside of us.
1: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0: Now even though I'm old in age
1: 주님 앞에 설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0: I'm so thankful to think about I'm going to stand before God.
1: 죄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다가
0: And we had fallen in sin. We were in despair.

0: For news and powerful information, the new media is Virgin Islands News Online. For world news, local news, sports, and weather, the new media is Virgin Islands News Online. In the VI for what's up and what's on, the new media is Virgin Islands News Online. Log on now to www.virginislandsnewsonline.com.
1: Hello, everyone.
2: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 Today we will read from Mark chapter 10, verse 23.
2: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1: Jesus looked round about and saith unto his disciples, How hardly shall they that have riches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2: 제자들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와 바느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 하나님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1: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but Jesus answered again and saith unto them, Children, how hard it is for them that trust in riches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2: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1: And they were astonished out of measure, saying among themselves, Who then can be saved?
2: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 And Jesus looking upon them saith, With men it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for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2: 베드로 여짜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려 주를 쫓았나이다.
1: Then Peter began to say unto him, Lo, we have left all and have followed thee.
2: 예수께서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전투를 벌인 자는 그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의 전투에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에선 용서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1: And Jesus answered and said, Verily I say unto you, there is no man that hath left house or brethren or sister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lands for my sake and the gospels, but he shall receive an hundredfold now in this time in houses and brethren and sisters and mothers, children and lands with persecutions, with the world to come eternal life.
2: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 But many that are first sha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2: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 Jesus is speaking about riches.
2: 근데 그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 재물에 욕망을 많이 갖게 되죠.
1: You know, people are very ambitious towards riches.
2: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물질적인 면 이끌어 간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1: As I lived for the gospel, I saw how God would lead me financially.
2: 성교학교 마치고 바로 압곡동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1: I went to a town called 압곡동 immediately after the missionary school.
2: 거기에 제가 할 때 쌀을 조금 하고 돈 아주 적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만한 돈이었어요.
1: And I went there with a little bit of rice and a little bit of money that would last me about one week.
2: 그래서 9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1: As I lived there for 9 months, I was able to experience how God fed me and clothed me.
2: 그리고 내가 이제 장팔리에 갔을 때도
1: And also when I went to 장팔리
2: 하나님 내게 어떻게 물질을 공급하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1: I was able to experience how God provided funds for me.
2: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And once to our pastors that are in America, I told them this.
2: 내가 이번에 특별한 프로그램 한번 개발했다.
1: I just came up with a special program.
2: 누구든 지원하고 싶으면 10명만 내가 뽑겠다 그랬습니다.
1: Any of you would like to sign up, I will accept only 10 of you.
2: 전도자들이 좀 주저주저
1: And then the pastors, they hesitated for a minute. And then 10 people volunteered, so I took them in. And then the task I gave them was,
2: Greyhound bus one-way ticket 타고 부부가 생전 안 가본 도시 가봐라.
1: I told the pastors, take your wife and buy a one-way ticket to a Greyhound one-way ticket to a city you've never been to before.
2: 돈을 가져오지 말고.
1: And don't take any money with you.
2: 어느 누구에 돈을 요구하지 말고.

0: not ask anyone for money.
1: 하나님에게만 기도해 봐라.
0: Go there praying only to God.
1: 일주일 정도는 굶어가면 견딜 수 있을 텐데.
0: You'd be able to last 1 week going through hunger and whatnot.
1: 한 달 굶는 날 불가능하죠.
0: But it's impossible to last through 1 month.
1: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인간 방은 두 개가 딱 나눠져 있는데.
0: And so you're either gonna live by faith or use your humanistic methods.
1: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0: So I told them to go out for a month, and I returned to Korea.
1: 다시 미국에 갔을 때 그 열 명의 전도자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And then when I went back to America, I heard the testimonies of those 10 pastors.
1: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0: They told me how God led them.
1: 음식을 준비할 걸 정확하게 경험을 했어요.
0: They experienced precisely how God gave them food.
1: 그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는 그냥 간증 너나 정신을 잃었습니다.
0: And their testimonies were so amazing. We were lost in their testimonies.
1: 열매 전도 생전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간증을
0: The 10 pastors for the first time were giving those amazing testimonies of experiences.
1: 그 하와이에 있는 오영 신 전도사였어요.
0: And there was Minister Oh Young Shin from Hawaii.
1: 하와이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없죠.
0: In Hawaii they don't have Greyhound buses.
1: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아니 그 다음 그 도시로 다른 섬으로 갔습니다.
0: And so he got on an airplane and went to a neighboring island.
1: 특히 이제 그 일곱 살 된 딸이 있고
0: He took with him his 7-year-old daughter.
1: 다음에 다섯 살 된 딸이 있고
0: Also his 5-year-old daughter.
1: 네 살 된 딸이 있었어요.
0: And also his 4-year-old daughter.
1: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0: There was no one who could watch them.
1: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0: So he also took all his daughters with him.
1: 비행기를 타고 그쪽 섬에 다른 섬에 가서
0: And he got into the airplane and went to those neighboring islands.
1: 가방들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제일 앞에 가방 끌고 가면은
0: And so his wife would be in the front carrying the carrier bags.
1: 아이들 셋이 뒤 따라가고
0: And then the three children would follow behind.
1: 이제 그 오영신 이제 전도사가 뒤따라갔어요.
0: And at the very back, Minister Oh Young-shin would follow along.
1: 중요한 건 이제 도착하네. 오늘지 어디서 잠을 자지?
0: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y arrived and thought, where are we going to sleep tonight?
1: 아주 걱정이 됐습니다.
0: They were very worried.
1: 어느 슈퍼마켓이 있는데.
0: And then there was a supermarket.
1: 슈퍼마켓 앞에 빈 집이 하나 있더라.
0: And there was just this empty-looking shell of a house in front of the supermarket.
1: 그 아울렛 뭐 하느라고 한 것 같아요.
0: You know, it's like a model for something.
1: 그래서 이제 아 여기 비 오늘 여기 잠 안 되겠다.
0: And he thought, oh, I'm gonna sleep in this display tonight.
1: 그래서 이제 거기 잠자려고 가방을 들어놓고.
0: And he went inside with the bags.
1: 들어갔는데.
0: To go to sleep there.
1: 머리 경비가 보고 왔습니다.
0: But the security guard saw him and came.
1: 당신들 여기 뭐 하냐고.
0: Hey,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1: 아 우리가 저쪽 섬에서 온 잠 잘 데가 없어 여기 아이들 같이 하룻밤 자려고 한다고.
0: Oh, we came from the other island and we have no place to sleep, so I'm gonna sleep here tonight
1: 아,
0: with my kids.
1: 경비 말 이건 이 슈퍼마켓 건물인데.
0: The security guard said this place belongs to the supermarket.
1: 안 된다고.
0: You cannot sleep here.
1: 그래서,
0: That's what he said.
1: 아 미안하면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좀 그냥 조용히 자고 나가면 될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0: He said, I'm sorry. I'll just sleep a little bit and leave. So please help me out.
1: 그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 And then while they started talking.
1: 슈퍼마켓에서 간부 되는 걸 지나가다가 나가서 그걸 봤어요.
0: A supervisor of the supermarket was leaving and saw this.
1: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0: And he heard what's going on.
1: 왜 당신은 이 방에서 여기 잠을 자려고 하는
0: Why are you guys trying to sleep here tonight?
1: 아, 우리는 저쪽 섬에서 왔는데
0: Well, we're from the other island.
1: 전도로 왔다.
0: We came here to preach the gospel.
1: 잠잘 데가 없어서 여기 좀 자고 싶다.
0: But my kids and I have no place to sleep tonight. That's why I want to sleep here.
1: 좀 자면 안 되겠느냐고
0: Please allow us to sleep here.
1: 그 간부가 이거 아, 그 좀 미안한데.
0: The supervisor said, "Well, I'm sorry."
1: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0: At my house, I have several rooms.
1: 우리 집에 잠 안 되겠냐고.
0: Why don't you come and spend the night at my house?
1: 아, 자기 준다면 더 좋을 데가 없지.
0: Well, if you would allow us to, sure.
1: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잠을 자.
0: So they went to that house and spent the night there.
1: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침을 식사를 대접받고.
0: And afterwards, the supervisor treated them to breakfast, and then they got to leave afterwards.
1: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0: But for 1 month.
1: 이제 그 매일매일 하나님 방을 주시고 음식을 주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0: It was so amazing to see how God would give them a place to sleep that night and food 그, every day.
1: 그 오영도 전사님 보세요. 오영신 전사 보라지 하면
0: And then what a minister Oh Young-shin what he said was
1: 이야기를 했습니다.
0: This is what he said.
1: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0: He says, I believe in the Almighty God.
1: 오늘 밤 잠잘 그 때문에 두려워 고민하고 있어요.
0: But all day long I was worried and thinking about where we're going to go to sleep tonight.
1: 근데 자기 세 딸은
0: But my 3 daughters
1: 누구를 의지하냐면
0: Who do they rely on?
1: 못난 아버지를 의지하는데
0: They rely on me, a pitiful man.
1: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않는데
0: But my daughters don't worry about anything.
1: 지역에 가든지 간에
0: No matter where they go
1: 금방 그 동네 아이들하고 사귀어서 놀고 즐겁게 지나고
0: They become friends with the kids in the area, have a good time
1: 얘들아 가자 하면 따로 나오고
0: And when the dad says, hey, let's go, they just come along
1: 저 우리 딸들은
0: My daughters
1: 나 부부

0: 난 나를 믿고 저렇게 평안히 사는데.
1: I'm a pitiful man, yet they trust me and they feel so free.
0: 난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1: And me, I believe in the Almighty God.
0: 잠잘 때 걱정, 음식 걱정했다.
1: But I'm all day worrying about where to sleep and worrying about food.
0: 너무 마음의 변화를 본다.
1: And through this, he received tremendous change in his heart.
0: 그 아이들도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1: And also, his kids were having so much fun.
0: 집에서 안 그러는데.
1: And he wouldn't behave like that at home.
0: 나온 이 여행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1: But they really enjoyed this journey outside.
0: 엄마 캐리 가방 끌고 가면은.
1: The mother would be fun carrying the bag.
0: 마지막 더 뒤 따라가고.
1: And then the oldest daughter would follow.
0: 제일 마지막 아버지가 또 캐리 가방 끌고.
1: And then the other daughters and the father would be in the way back carrying the bag.
0: 근데 애들이 아버지 딱 차를 서서 드니까 차가 세워지는 거야.
1: And then you know they would raise their hand to stop a car. The car would stop.
0: 어디 가느냐고.
1: They ask where are you going.
0: 아 우리 어쩜가 태워줄 수 있냐고.
1: Oh, could you please give us a ride
0: 타시라고.
1: here? Oh, sure. Get in the car.
0: 그걸 보고.
1: The kids saw this.
0: 아,
1: so they would just raise up their hands and stop cars.
0: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들 어린 아이들 손을 드니까.
1: And the drivers, they see children raising their hands.
0: 차를 세워주는 거예요.
1: So they would stop the cars for
0: 어디까지
1: them.
0: 갑니까?
1: Well, where are we going?
0: 아, 얘가 잘못 그냥 손 드는 거라고 나도 괜찮다.
1: Oh, they just raise their hands for fun. We're good. It's okay.
0: 아이들이 너무 너무 아버지 어머니 자유로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1: And he saw that the kids relied on their father. They felt so free and happy.
0: 오이신 전도사는 뭘 경험했냐면.
1: So what Minister Oyang Shin experienced was
0: 내가 부족한 나를 믿는 저 아이들 저렇게 자유로운데
1: I am so lacking yet they trust me and they feel so free my kids
0: 난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1: But me I believe in the almighty God
0: 내가 늘 오늘 어디 자꾸 걱정하고 있던 자기를 발견했다
1: But I'm always worrying where am I going to sleep he found that out about himself
0: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1: One time in Frankfurt,
0: 독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1: he was now doing mission work in Germany.
0: 프랑크푸르트에서 자기 그 무전 전도 여행을 42일 동안 했다거든.
1: And he said he went on a no money witnessing trip for 42 days in Frankfurt.
0: 처음에는 10몇 명이 했는데,
1: at first it was like 10 some people.
0: 숫자가 자꾸 가면 늘어나서,
1: but the number continued to grow.
0: 나중에 막 20명, 30명 그렇게 무전도 했는데,
1: later on the moneyless witnessing trip grew to 20, 30 people.
0: 너무 감사하다는.
1: And he was so thankful.
0: 한 형제가 너무 배고팠습니다.
1: One brother was so hungry.
0: 그래서 이제 어떤 빵집에 갔어요.
1: So he went to a bakery.
0: 빵집에 갔는데.
1: Then he went to the bakery.
0: 저 빵이 얼마냐고.
1: He asked how much is the bread.
0: 얼마인데.
1: Oh, it's this much.
0: 주머니 돈을 꺼내 보니까.
1: And he pulled out the money in his pocket.
0: 빵값이 안 되는 거예요.
1: It's not enough for the bread.
0: 사정을 했어요.
1: So he begged.
0: 내가 이 빵을 먹고 배가 너무 고픈데.
1: You know, I'm so hungry. I want to eat this bread.
0: 돈이 다다.
1: But this is all the money I have.
0: 나 하나 공짜로 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이거 받고 이거 주면 안 되냐?
1: You know, it'd be nice if you could give it to me for free, but could you at least take this money and give me some bread?
0: 빵 가게 일하는 그 청년이.
1: The young employee of the bakery.
0: 아, 미안하지만 안 된다.
1: He said, "I'm sorry, I cannot."
0: 우리는 회사에 절대로 깎아주지 말라고 했다.
1: Our company, there is no discount.
0: 내가 깎아주고 싶어도
1: Even if I want to give you a discount
0: 당연히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1: It'd be good that I help you, but
0: 주인의 명을 어기고 어떻게 깎아주겠냐
1: But I cannot break the owner's rules
0: 그냥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좀 도와줘라
1: Oh, but I'm so hungry. Please help me out
0: 안 된다
1: No, I cannot
0: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승강이 벌리죠.
1: And then the two of them going back and forth.
0: 그다음 이 사람 하는 말이 당연히 얘기 한 30분 기다릴 수 있나
1: But then the man says to him, Can you wait just 30 minutes?
0: 그래 30분 기다렸다 빵 맞으면 기다리겠다.
1: Well, you're gonna give me bread? Yeah, I can wait 30 minutes.
0: 빵 공짜 줄게.
1: I'll give you the bread for free.
0: 깜짝 놀랐어요.
1: And he was shocked.
0: 아, 왜 지금은 안 되냐?
1: But why not now?
0: 지금은 안 된다.
1: Not now.
0: 우리 회사는 규정이 있다.
1: Because our company has policies.
0: 빵을 깎아주지 말라 그런다.
1: That you cannot give discounts on bread.
0: 근데 이제 30분이 지나면 어떤 일이냐면은.
1: But 30 minutes later.
0: 오늘 빵 가게 문을 닫는 시간.
1: Our store will close for the day.
0: 그 남아있는 이 빵은 전부 다 버린다.
1: Then all the leftover bread will be thrown away.
0: 지금 내가 당신 이 빵을 좀 규정 위반이지만.
1: If I give you the bread now, it's a violation of the policy.
0: 30분을 기다리면.
1: But if you wait 30 minutes,
0: 우리가 이제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1: We'll be closed.
0: 문을 닫는 시간이다.
1: It's the time we close our shop.
0: 빵 다 줄게.
1: So we'll give you all the bread here.
0: 정말이냐고?
1: Really?
0: 아, 사실이라고.
1: Yes, that's right.
0: 우리가 버려야 하는.
1: We're gonna have to throw this away.
0: 아, 우리는 절대로 빵이 나면 하루 넘은 빵 절대 못 팔기 시작돼 있다.
1: Oh, we're not allowed to sell bread more than one day old.
0: 저 먹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1: But they're good to eat.
0: 다 가져가도 된다.
1: You can take it all.
0: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다른 데 전부 전에 모여라.
1: And so he called all the other members.

0: guys gather here.
1: 층마다 이제 저녁 늦게 가면 그 빵을 잔뜩 주어서 그 많은 식으로 좀 아주 고급 빵을 먹고 지냈다.
0: And late evenings every night they would go to that bakery, get all that free bread, fine bread, and they ate and enjoyed.
1: 처음에 갔는데
0: when they first went,
1: 어느 신부 있는 교회 갔습니다.
0: They went to a place, a church, a Catholic priest.
1: 잠을 재워줬다.
0: And he allowed them to sleep there. And they were so thankful.
1: 이분들 저녁에 내가 불고기를 고기를 대접하겠다.
0: And he said, in the evening, I want to treat you to some meat.
1: 너무 잘해줬다.
0: And treated them so good.
1: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0: And they were out for 1 week.
1: 야래도 그 못 있어가지고.
0: And they felt so bad to continue to stay there, so they left.
1: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0: So in that way, in the city of Frankfurt,
1: 40일 동안 무전 전도 여행을 했는데
0: He did moneyless witnessing trip for 40 days.
1: 매일 저 잠자리를 주시고
0: Every night God gave them a place to sleep.
1: 주시고,
0: God gave them food.
1: 너무 놀라웠어.
0: And it was so amazing.
1: 처음엔 20명이 시작했는데
0: At first they only started with 20 people.
1: 마지막에 38명이 됐다거든.
0: By the end it became 38 people.
1: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먹이시는 경험해 보면
0: And through that you experience how God feeds me.
1: 그 우리가 물질이나 돈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0: And so riches and money, all these things come from God.
1: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 내가 생각 그렇지 마음을 넓히면.
0: When we think of it as mine, our hearts become petty. But when we broaden our hearts,
1: 하나님의 것에 내가 부족함이 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0: We're so thankful that we can spend freely for the things of God.
1: 저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0: When I first began preaching the gospel, I was very poor.
1: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0: But I decided to live life with the faith to only believe.
1: 근데 정말 그때 아무 도울 사람이 없는데.
0: But truly at that time there was no one to help me.
1: 하나님 저를 돕는 걸 너무 놀라웠어요.
0: But it was so amazing to see God helping me.
1: 1968년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0: In 1968 I was discharged from the army.
1: 그때 제가 김천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0: And at that time at the city called Kimcheon I wanted to preach the gospel.
1: 그때 제가 한국 돈 한 3,000원 정도 돈이 있었어요.
0: And at that time I had maybe about $3 of money with me, Korean money.
1: 제가 이제 군에 제대한 지 얼마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0: And because I had been just discharged from the army
1: 3년 동안 군에 있는데 경제 감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0: And so I was in the army for 3 years so I was not aware of how much things cost.
1: 방을 빌린 돈이 얼마든지 몰라요.
0: I had no idea how much it would cost to rent a room.
1: 이 돈 3,000원 가지고
0: So with my $3
1: 이제 김천 와서 방만 구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0: I thought I could get a place to stay in Kimcheon and preach the gospel.
1: 이제 그 방을 구하러 갔어요.
0: And I went to find space.
1: 방을 한 봤는데
0: And I saw one space.
1: 7만 원을 달라는
0: They were asking for $70.
1: 그래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0: So I don't even have 1/20th of that money.
1: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0: I felt so lost.
1: 김천 시내를 지나가면서
0: And as I walked through the city of Kimcheon,
1: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0: I spoke to God.
1: 아, 저 집엔 빵집이 저기 2층에 있네.
0: Oh God, there is a bakery over there on the second floor.
1: 저기 또 가방이 있고요.
0: And there is a cafe.
1: 저기 서점이 있고요.
0: And there is a bookstore.
1: 저기 또 문방구가 있네요.
0: Oh, and look, there is a stationery store.
1: 하나님,
0: God.
1: 세상의 신들도 자기를 위해 저 건물을 주는데
0: Even the God of the world gives these buildings to his people.
1: 내가 하나님의 종이 복음자를 왜 집을 안 주겠습니까?
0: You know, I'm a servant of God preaching the gospel. Why wouldn't you give me a home? Give me a space.
1: 그리고 그날 한 바퀴 돌아보고
0: And then I looked around that day.
1: 압곡동 산 속에 저기 있었는데
0: And I used to stay at the 압곡동 mountains back then. I went back there.
1: 그 틈만 있으면 돈이 없지만 하나님 집을 돈을 줄 걸 약속을 해서
0: And then God, I would pray and God gave me the promise that he would provide.
1: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0: So I went out looking for a home.
1: 그날도 이제 마치고 이제 그 김천에서 거창까지 가는 버스를 탔는데
0: And that day I was on the bus heading from Kimcheon to Geochang.
1: 옆에 앉은 분이 외국인이었어요.
0: A foreigner sat down next to me.
1: 그분 한국어 실력하고
0: His Korean ability
1: 제 영어 실력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0: And my English ability were almost the same.
1: 이야기를 했어요.
0: So we talked.
1: 당신 어디서 왔느냐고
0: I asked him, where are you from?
1: 영국에서 왔다.
0: He says, I'm from England.
1: 아, 뭘 하는 사람이야?
0: I asked him, what do you do?
1: 선교사라고.
0: He says, I'm a missionary.
1: 아이, 수고하신다.
0: I said, wow, you're doing great work.
1: 지금 어디 갔냐고.
0: So where are you going right now?
1: 여행 간다고.
0: He says, I'm traveling.
1: 아, 전도 여행이냐고.
0: Oh, are you on a witnessing
1: 아니,
0: 그
1: trip? 그냥 여행 간다고.
0: No, I'm just traveling.
1: 제가 화가 났어요.
0: And I got angry.
1: 무슨 선교사가?
0: What kind of a missionary?
1: 여행이나 다니.
0: You don't preach the gospel and you just go around traveling?
1: 당신 썩었다고.
0: You are corrupt.
1: 말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0: And with my English that made no sense, I spoke to him.
1: 그분이 그냥 듣고 있더라고.
0: And he just sat there and listened.
1: 그리고 이제 그 창서 내려 다시 압곡동 버스 갈아타야 하는데.
0: And then I needed to get off at Geochang and get on the bus to go to 압곡동.
1: 버스 표를 사러 줄을 서 있는데.
0: And I was in line to buy the bus ticket.
1: 그분이 가까이 왔어요.
0: He came up to me.
1: 저희 가까이 저에게 말했어요.
0: And he came up to me and he said,
1: 오늘 제 당신 집에 하룻밤 자면 되겠네.
0: He said, could I spend the night at your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 마가복음 13장 있는 말씀입니다.
1: Today we will read from Mark chapter 13.
0: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 보소서

0: 돌들이 어떠니 건물이 어떠하니까.
1: And as he went out of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th unto him, Master, see what manner of stones and what buildings are here.
0: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자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시니라.
1: And Jesus answering said unto him, Seest thou these great buildings? There sha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and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0: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1: And as he sat upon the Mount of Olives over against the temple.

0: James and John and Andrew asked him privately,
1: 우리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와 싸우리까?
0: Tell us when shall these things be, and what shall be the sign when all these things shall be fulfilled?
1: 예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0: And Jesus answering them began to say, Take heed lest any man deceive you.
1: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0: For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Christ, and shall deceive many.
1: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아니라.
0: And when ye sha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be ye not troubled, for such things must needs be, but the end shall not be yet.
1: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일어나겠고, 처지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0: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earthquakes in diverse places,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troubles. These are the beginnings of sorrows.
1: 너희는 서서 조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 임금들 앞에 서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하게 증거되려 합니다.
0: But take heed to yourselves, for they shall deliver you up to councils, and in the synagogues ye shall be beaten, and ye shall be brought before rulers and kings for my sake, for a testimony against them.
1: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0: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ublished among all nations.
1: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0: In these scriptures, Jesus is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should happen in the future.
1: 예루살렘 성전 너무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며져 제자들이 막 그 성전 미석을 보고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0: The temple of Jerusalem was built with so many precious beautiful stones that the disciples saw it. They were touched about the beauty.
1: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돌한도 돌리면 참 너희자고 다 무너뜨리십니다.
0: And they said that to Jesus, but Jesus said, "There shall not left be one stone upon another; they shall all be thrown down."
1: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함락돼 무너져 말이 안 되죠.
0: And the disciples thought, "Such beautiful temple is going to be destroyed and thrown down? No way."
1: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뒤에 감람산이 있는데.
0: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Temple of Jerusalem is the Mount of Olives.
1: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0: And while they were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looking upon the Temple of Jerusalem, the disciples asked Jesus.
1: 이런 일이 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0: Lord, what sign shall there be when these things shall be fulfilled?
1: 그 성경이 예수 자세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0: And here in the scriptures, Jesus explains to them in detail.
1: 사람들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하리라.
0: And it says, for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Christ, and shall deceive many.
1: 예, 한국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이란 분이 여러 분 있었어요.
0: Even in Korea, there were many people who claimed to be Jesus.
1: 아, 자기가 예수라고.
0: They said, I am Jesus.
1: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안 죽는다 다 죽었어요.
0: And they all claimed that they'll never die, but they all died.
1: 그리고 지금도 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있죠.
0: And even now, there is one person still claiming that he's Jesus.
1: 자기가 예수라고 막 그 큰 소리 치고 있어요.
0: He goes around boasting, I am Jesus.
1: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0: And Jesus prophesied that such things will happen.
1: 제가 이래 봐서도 예수님이 아닌데.
0: And even in my eyes, I can see they're not Jesus.
1: 사람들이 그 속이 그 사람 예수라고 하니까 전부 다 막 절절매매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요.
0: And people are deceived by it. And when they proclaim themselves to be Jesus, people are deceived and they come and they follow him.
1: 예수님 같은 예수님 같은 행동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0: And he does nothing Jesus-like.
1: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기가 뭐냐면은.
0: And then here it talks about.
1: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0: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ublished among all nations.
1: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좀 생각이 깊어졌어요.
0: And concerning this, I got to think deeply.
1: 왜냐하면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0: Because many people today go to church.
1: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0: But in most churches, the church members they say that they are sinners.
1: 복음이 진정한 복음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는 그게 복음인데.
0: And the true gospel is us to be free from sin and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1: 예수 우리 죄를 왜 죽어 우리가 죄인이라면.
0: If Jesus died for our sin, but if we're still sinners.
1: 예수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0: Then that's calling the cross of Jesus a failure.
1: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
0: And how foolish that is.
1: 저도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0: I too, when I used to go to the Presbyterian church when I was young, I always thought, oh, I'm a sinner.
1: 근데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뭘 느꼈느냐면.
0: But as I would read the Bible, what I felt was.
1: 만일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0: Oh,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for my sins.
1: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0: If I still call yourself a sinner.
1: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냐?
0: If so, then what's the point of Jesus dying on the cross?
1: 의미가 없는 것이요.
0: There is no point.
1: 우리의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야지 못 사고 죄인으로 남았다면 예수님 피 흘려 죽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0: He has to have shed his blood to die.

0: crucified but did not forgive my sins, then Jesus died in vain.
1: 성경 읽어내려가니까,
0: but when I would read the Bible,
1: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0: God says that I am justified.
1: 예배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0: In Ephesians chapter 2 it says he has quickened you who were dead in sins and trespasses.
1: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홍주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서 거친 불순의 아들 역사한 얘기야.
0: Where in time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now worketh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1: 아, 그랬었구나.
0: Yes, that's how I was.
1: 3절도 읽었어요.
0: And then in verse 3
1: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다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0: Among whom also we all had our conversation in times past in the lust of our flesh,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1: 맞아,
0: others.
1: 맞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0: That's right. That's how sinful I was.
1: 4절에 보면은.
0: But in verse 4
1: 놀라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0: Amazing.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1: 5절에
0: verse 5.
1: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0: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s, hath quickened us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e are saved.
1: 은혜로 이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0: It means by grace we have been saved.
1: 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0: Oh, I am saved.
1: 6절에
0: in verse 6.
1: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야. 내가 함께 하늘에 예수가 앉히시네.
0: And hath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I'm sitting with Christ in heaven.
1: 7절에 보면은.
0: And then in verse 7.
1: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자비에서 오는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
0: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ow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and his kindness toward us through Christ Jesus.
1: 8절에
0: verse 8.
1: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구원이 얻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0: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It says are ye saved.
1: 어떻게?
0: How?
1: 그 은혜를
0: by grace
1: 믿음으로
0: through faith.
1: 그래 하나님 값없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서
0: God freely sent Jesus to carry all our sins.
1: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0: And because Jesus died instead for our sins.
1: 난 아무 일을 안 했는데
0: Even though I did no work at all.
1: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0: I have been saved from sin.
1: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0: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1: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니
0: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1: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0: It is not because I did well.
1: 내가 선언에 된 것도 아니고
0: It is not because I did good.
1: 착해 된 것도 아니고
0: It is not because I was kind.
1: 회개에 된 게 아니라
0: It is not because I repented.
1: 예수님이
0: But Jesus
1: 내 죄를 죽으신 거
0: Through him dying for my sins.
1: 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돼 있네.
0: It says my sins are forgiven.
1: 야 너무너무 놀라웠어.
0: Wow, it was so amazing.
1: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0: Even the pastor at my church said that he's a sinner.
1: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0: The elder said that he's a sinner.
1: 집사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0: And the deacon said that he's a sinner.
1: 예수님은 나를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해.
0: But Jesus tells me my sins have been forgiven.
1: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0: By grace through faith.
1: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0: I accepted by faith that by the blood of Jesus my sins have been forgiven. Given,
1: 그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0: Right then, the very amazing thing is
1: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0: 것. By the blood of Jesus, my sins have been cleansed. I have been sanctified. I have been justified.
1: 그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어내려가는데
0: And if so, I continue to read the scriptures.
1: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0: God says, I am justified.
1: 특히 로마 3장 23절에는
0: Especially in Romans chapter 3, verse 23.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0: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1: 여기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0: Here clearly we're sinners.
1: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0: We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1: 24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0: But in verse 24 what it says is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값없이 난 아무 일도 안 했고 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 구속해 주어서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됐다.
0: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Even though I didn't do anything at all because of his redemption by his grace he says I am justified.
1: 너무 신기한 거.

0: clear this is.
1: 그리고 그 다음에
0: And then after that,
1: 야, 성경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0: In the Bible, it tells us so clearly.
1: 근데 고린도전서 6장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0: And 1 Corinthians chapter 6 tells us so clearly.
1: 한 찾아보겠습니다.
0: Okay, we'll open to it.
1: 고린도전서 6장
0: 1 Corinthians chapter 6
1: 10절입니다.
0: Verse 10.
1: 뭐라고 돼 있냐면은
0: What does it say there?
1: 도적이나 탄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0: Nor thieves, nor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extortioners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1: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0: We have committed such sins,
1: 하늘을 갈 수 없는데
0: and we are unable to go to heaven.
1: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0: That's what verse 10 tells us.
1: 11절에 보면
0: But in verse 11
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0: And such were some of you.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0: But ye are washed, but ye are sanctified, but ye a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1: 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0: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1: 씻음을 얻었고,
0: you are washed,
1: 거룩함을 얻었고,
0: you are sanctified,
1: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0: You are justified.
1: 그래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0: I'm not saying we did not commit sins.
1: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0: Yes, we did commit these sins.
1: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0: But not by our doing.
1: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0: But in the name of Jesus.
1: 성령으로 말미암아
0: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1: 예수 십자에 못 박히시면서
0: Through Jesus being crucified.
1: 내 죄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0: He was punishment for our sins instead.
1: 성령 안에서
0: Therefore in the Spirit of our God.
1: 씻음과
0: He says, you are washed,
1: 거룩한가.
0: you are sanctified,
1: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0: And you are justified.
1: 씻음을 얻고,
0: you are washed,
1: 거룩함을 얻고,
0: you are sanctified,
1: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0: And you are justified.
1: 난 씻어졌고,
0: then I am washed,
1: 거룩하고,
0: I am holy,
1: 의롭습니다.
0: And I am righteous.
1: 얼마나 놀라운가.
0: How amazing this is.
1: 전에 이런 성경 있는지도 몰랐어요.
0: Before I didn't even know such verses existed.
1: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0: I don't think I ever read them.
1: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이야기해요.
0: But the Bible clearly says
1: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죄를 지었다.
0: I'm not saying we didn't sin. Yes, we sinned.
1: 그 죄로
0: And but for that sin
1: 못 박혔다.
0: Jesus was crucified.
1: 피 흘리고 죽으셨다.
0: He shed his blood and he died.
1: 내 죄가 씻어졌다.
0: My sins have been cleansed.
1: 거룩하다.
0: I am holy.
1: 의롭다.
0: I am righteous.
1: 내 말이 아니라
0: These are not my words.
1: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0: But that's what God says.
1: 의로운 것이고.
0: We are righteous.
1: 거룩한 것이요.
0: We are sanctified.
1: 그날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
0: From that day on my life started to change.
1: 그때 전 죄인이 아니었어요.
0: From then on I was no longer a sinner.
1: 하나님 감사합니다.
0: God thank you.
1: 내 죄를 씻어 주셨어요.
0: You washed away my sins.
1: 이것이 복음이에요.
0: And this is the gospel.
1: 성경 읽고 많은 사람이 그래 십자 예수 십자 내 죄에 죽었다며.
0: Many people read the Bible. They say, "Yes,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1: 쉽게 예를 들어서.
0: Simply put.
1: 소세 목사님하고 나하고 식당에 식사를 했는데.
0: Suppose Pastor Joseph and I were eating at a restaurant.
1: 아, 내가 지갑이 안 가졌네.
0: Oh, I forgot my wallet.
1: 소세 목사님 내 식비 내주면.
0: But if Pastor Joseph pays for my meal.
1: 아, 고맙습니다.
0: Oh, thank you.
1: 그리고 난 그냥 나갈 수 있어.
0: And then I can leave the restaurant.
1: 내가 만약 조세 목사 안 내주면 난 못 나가지만.
0: If Pastor Joseph does not pay for me, I cannot leave.
1: 조세 목사 대신 내주 나는 그냥 나갈 수.
0: But if he paid for me instead, I don't need to pay. I can just leave.
1: 내가 죄를 지었는데.
0: Even though I sinned.
1: 예수 내 죄값 다 받으셨기 때문에.
0: Because Jesus paid all the price for my sins.
1: 예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거죠.
0: Then I am no longer a sinner.
1: 내가 받을 죄를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0: The punishment for my sins, he received them all, obtained eternal redemption.
1: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0: Before I used to also say,
1: 죄인이라고.
0: Even though I went to church, I said I'm a sinner.
1: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0: And I asked, please forgive my sins.
1: 예수 내 죄를 죽었는데.
0: But Jesus died for my sins.
1: 씻으신 걸 몰랐어요.
0: I did not know they had been washed clean.
1: 성경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0: And the more I would read in the Bible,
1: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 너무
0: It was so clear my sins were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1: 이런 이야기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0: And there are so many words like this throughout the whole Bible.
1: 예수 우리 범죄함으로 내어 주심이 되고.
0: And Jesus was delivered for our offenses.
1: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0: And was raised again for our justification.
1: 아, 너무너무 놀라워.
0: Wow, it's so amazing.
1: 근데 그때 저는 눈이 어두워서
0: But back then I was so blinded
1: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을 몰랐어
0: Even though I read the Bible I did not know the meaning
1: 예수 내 죄를 죽었지만
0: Oh even though Jesus died for my sins
1: 난 죄가 많은 죄인이야 그랬습니다
0: I have so many sins I'm a sinner that was what I said
1: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 Today Mark 14.
0: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기로 잡아 방책을 구하며 가서 민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 말자 하더라.
1: After 2 days was the feast of the Passover and the unleavened bread,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ought how they might take him by craft and put him to death. But they said, not on the feast day, lest there be an uproar of the people.
0: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갇힌 향유고 순전한 나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 And being in Bethany in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as he sat at meat, there came a woman having an alabaster box of ointment of spikenard, very precious, and she broke the box and poured it on his head.
0: 어떤 사람이 분내어서 말하되 무슨

0: 천설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였는가. 이 향유 300데나를 이상의 팔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1: And there were some that had indignation within themselves and said, Why was this waste of the ointment made? For it might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300 pence and had been given to the poor, and they murmured against her.
0: And
1: Jesus said, Let her alone. Why trouble ye her? She had wrought a God good work on me.
0: 가난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 For ye have the poor with you always, and whensoever ye will, ye may do them good. But me ye have not always.
0: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1: She had done what she could. She has come aforehand to anoint my body to the burying.
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해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1: Verily I say unto you, wheresoever the gospel shall be preach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this also that she hath done shall be spoken of for a memorial of her.
0: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 before Jesus was crucified,
0: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1: He went to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0: 그래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1: and he was about to eat there.
0: 어떤 여자가 아주 굉장히 비싼 향유 나드를 그 옥합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1: And this woman brought an alabaster box of ointment of spikenard, very precious ointment to Jesus.
0: 그 옥합을 깨뜨리고
1: and broke the alabaster box.
0: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1: And poured the ointment on the head of Jesus.
0: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방에 가득했습니다.
1: And so the fragrance of the ointment filled the room.
0: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1: And people began to rebuke her for this.
0: 어찌 이 향유를 300데나를 팔아 가난한 자 주면 좋지.
1: Why was this waste of the ointment made?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sell this for 300 pence and give to the poor.
0: 이게 이제 이야기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And we know that it was Judas Iscariot who was saying this.
0: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책망하셨죠.
1: And Jesus rebuked Judas.
0: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느냐?
1: For you have the poor with you always.
0: 여자가 힘을 다 내 몸 향유를 부어 내 장사 미리 준비했다.
1: She had done what she could. She has come aforehand to anoint my body to the burying.
0: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천에 어디든지 복음 전파된 곳 이 여자 한 말도 말아 저를 기념하라.
1: Verily I say unto you, wheresoever this gospel shall be preach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this also that she hath done shall be spoken of for a memorial of her.
0: 우리는 정확히 잘 몰랐는데.
1: We don't know the exact reason.
0: 이 여자는 벌써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알고.
1: But this woman already knew that Jesus would be crucified.
0: 죽어서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어야 하는데.
1: And on top upon the dead body, you're supposed to pour the ointment.
0: 예수님 여자가 이제 살아 있을 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에 있을 때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
1: But while Jesus was alive, when he was at the house of Bethany, at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Jesus poured the ointment on Jesus' head.
0: 다른 사람은 예수 시체 못 봐 죽을 줄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1: Nobody else were considering the death of Jesus.
0: 그 이야기 하긴 해도 그냥 뭐 기천으로 들었죠.
1: Even though it was talked about, they just, you know, barely listened to it.
0: 이 여자는 예수 죽으실 걸 알고.
1: But this woman, she knew that Jesus would die.
0: 나더라 향유 굉장히 비싼 향유를 구해가지고.
1: And got this very expensive ointment of spikenard.
0: 옥합을 들고 식산 예수님 곁으로 왔어.
1: And brought it in an alabaster box and brought it to Jesus when he was about to eat.
0: 옥합을 깨뜨려서 구멍을 내고.
1: She broke the box and made a hole.
0: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1: And poured the ointment on her head.
0: 온 집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어.
1: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smell of the ointment.
0: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 And then Jesus said,
0: 여자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1: This woman is preparing for my burying.
0: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이제 향유를 부어가지고 하는데
1: When a person dies, you pour the ointment on the body.
0: 이제 예수 그 죽음 앞에 있는 걸 알고 여자는 향유를 준비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1: This woman knew that Jesus would soon die, so in preparation, she poured the ointment on his head.
0: 네. 간주다가 그러시오.
1: But Judas Iscariot, he says,
0: 300데나를 팔아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It would have been so nice to sell this for 300 pennyworth and give to the poor.
0: 실제 유다는 돈을 좀 이렇게 챙기려고 그런 생각을.
1: And Judas actually is thinking about pocketing money.
0: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책망을 했습니까?
1: But Jesus says, not so, and he rebuked him.
0: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1: She was preparing for my burying.
0: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면은.
1: That's why in verse 10,
0: 열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줘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1: And Judas Iscariot, one of the 12, went unto the chief priests to betray him unto them.
0: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 And Judas promised to receive money to deliver Jesus to

0: to them.
1: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0: Yes, this was all part of the will of God.
1: 유다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지만
0: And what Judas did was wrong.
1: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0: But through this Jesus got crucified.
1: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0: And did the amazing work of saving us mankind from sin.
1: 이런 이야기들 자세히 보면은
0: But when we look at these words closely.
1: 예수님 되어진 그 모든 것 하나도 그냥 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0: All the things of Jesus they were not just done. They were don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1: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 한숨이 자는 데에서 옮기시길 바란다고.
0: And the pain of the cross was very great for Jesus as well. He said, "Remove this cup from me if you will."
1: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0: But it says, "Not by my will, but by your will, Father."
1: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를 생각해 보면,
0: After I've gotten saved, when I think back,
1: 내가 막 죄를 용서하다 빌고 그래서 십자에 못 박힌 게 아니고,
0: He did not get crucified because I begged so hard for my sins to be forgiven.
1: 내가 예수님 태어나서 난 생기지도 않았는데,
0: You know, I didn't even exist during the time of Jesus.
1: 근데 내 죄 죄를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0: But for my sins he was crucified.
1: 내 죄만 온 인류의 죄를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0: And not only for my sins he was crucified for all of mankind.
1: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0: And through that he paid the price of sin instead.
1: 조용한 시간이 있어서.
0: And when I had some quiet time.
1: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0: I think about the Jesus who was crucified.
1: 나 같은 인간 뭔데?
0: What is a person like me?
1: 날 위해 그런 고난과 피를 흘리셨습니까?
0: That he shed his blood and suffered that suffering for me.
1: 너무 너무 감사하고.
0: I am so thankful to the Lord.
1: 그 죽으시면 내 모든 죄 사하지 않았다면.
0: And even though he died, if he did not forgive all my sins.
1: 감사해야 할 일도 없고.
0: There's nothing for me to be thankful about.
1: 기뻐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0: There's nothing for me to rejoice about.
1: 아닙니다.
0: Not so.
1: 예수 십자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0: Jesus did not fail at the cross.
1: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0: Through his crucifixion.
1: 내 모든 죄가 끝났고.
0: All of our sins have ended.
1: 정확하게 내 모든 죄가 씻어
0: And precisely, all of our sins have been washed clean.
1: 거룩하게 됐습니다.
0: We have been made holy.
1: 의롭게 됐습니다.
0: We have been made righteous.
1: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없습니다.
0: How thankful we are, we cannot say in
1: 그렇기
0: words.
1: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제가 깨끗했고.
0: That's why I am clean in the eyes of God.
1: 내 죄 모든 형벌이 예수님 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0: And through Jesus receiving the punishment for all my sins.
1: 나만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0: And He died for all the sins of all people.
1: 이미 우리 죄는 그것 끝난.
0: Already our sins have all been finished.
1: 이렇게
0: there.
1: 명백하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0: And so clearly he was crucified for our sins and forgive our sins.
1: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은.
0: But sadly, so many people
1: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0: Still, they say that they are sinners.
1: 너무 가슴 아프죠.
0: And it's so heartbreaking.
1: 우리 죄를 피 흘린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0: The Jesus who shed his blood for us, how heartbroken
1: 아니야,
0: he must be about this.
1: 아니야, 네가 죄인이 아니야.
0: No, you are not sinner.
1: 내 십자 이 죄 벌을 다 벌 받았어.
0: I received all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t the cross. I shed my blood. And through being crucified,
1: 죄의 형벌이 끝났어.
0: The punishment for sins was finished.
1: 너는 거룩해.
0: You are holy.
1: 너는 깨끗해.
0: You are clean.
1: 이렇게 말씀해.
0: That's what God says.
1: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0: But we didn't know that.
1: 저는 19살 때까지
0: So until the age of 19
1: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0: I did not know this truth.
1: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만
0: Even though I said Jesus died for me
1: 난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생각
0: I always said I committed sins therefore I must be a sinner.
1: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0: So many people today
1: 예수 십자 우리 죄를 사해 놓았는데도
0: Even though Jesus crucified what for our
1: 죄인이라고
0: sins
1: 죄인이라고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0: And he forgave us so many people yet still say that they're sinners.
1: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0: And I explained to them
1: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0: Yes I committed many
1: 그
0: sins.
1: 그 죄 대가를 받고 십자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사했습니다.
0: But Jesus received the punishment for all those sins at the cross and he forgave my sins.
1: 내 죄가 사해진 게 맞습니다.
0: Then it is right my sins are forgiven.
1: 하나님 의롭다고 했습니다.
0: God says we are justified.
1: 아니래요.
0: They say no.
1: 죄를 지어 죄인이라.
0: They say they've committed sins so they're sinners.
1: 사단이 너무 간교한 거죠.
0: Satan is so deceitful.
1: 근데 저 같은 미련한 인간인데
0: But I'm such a foolish man.
1: 하나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0: But by the grace of God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1: 거듭나서
0: sins.
1: 거듭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죄에서 자유롭게 살고
0: And I'm born again and live so free from sin.
1: 영원한 천국 가서 모든 준비도 얼마나 감사한지.
0: And all the preparation to go to eternal heaven is set. I'm so thankful.
1: 그리고 그날 예수 나와 같이 계시면서
0: And from that day as Jesus was with me.
1: 성경 읽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0: Each time I would read the Bible he would let me realize
1: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못 사한 게 아니라
0: It is not that Jesus did not forgive my
1: 완전히
0: sins.
1: 완전히 확실하게 사니 놀라운 사실을
0: He has washed them away perfectly, clearly.
1: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
0: Whenever I get to speak about this, I'm so thankful.
1: 저는 만난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0: So I preach this gospel to all people that I meet.
1: 예수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0: That my sins have been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1: 내가 거룩하다고.
0: That I

0: holy,
1: 의로워졌다고,
0: that I am righteous.
1: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0: And how thankful I am to be able to say this.
1: 하나님,
0: God,
1: 정말 감사합니다.
0: Truly thank you.
1: 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0: Through sin I'm supposed to be cursed and destroyed.
1: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어.
0: But by the blood of the cross my sins have been washed.
1: 그래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0: And when I opened my eyes and saw
1: 성경 전체가 다
0: That's what the whole Bible is all about.
1: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0: But so many people today
1: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면서도
0: Even though they say Jesus was died for my sins
1: 내 죄가 사해진 건 안 믿고
0: They don't believe their sins are forgiven.
1: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0: And still continue to say that they're sinners. There's so many people like that.
1: 그 사실 믿지 않습니다.
0: People don't believe this truth.
1: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0: We believe the word of God.
1: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0: God says he does not condemn us.
1: 우리 죄가 다 눈처럼 위에 씻어졌다고 얘기합니다.
0: He says our sins have been washed all white as snow.
1: 좋은 찬송도 많지요.
0: There are many good hymns.
1: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다.
0: My sins which were more than the hairs on my head have been washed whiter than the snow.
1: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
0: My sins have been washed clean.
1: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0: I am sanctified.
1: 의로워졌어.
0: I am justified.
1: 그날 이후로
0: And from that day on
1: 전에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0: Before I thought I had sins.
1: 하나님 내 삶에 늘 죄가 가로막혀서
0: And my thoughts were always blocked off from God.
1: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0: My heart felt so heavy and difficult.
1: 난 죄가 많아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
0: Even though God's love, I thought, oh, I have so many sins, I must be headed for hell.
1: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0: But truly, that's nonsense.
1: 예수 우리 죄는 너무 명확히 씻었어.
0: Jesus so clearly has washed away our sins.
1: 기억이 안 난다.
0: He says he remembers our sins no more.
1: 구약에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데.
0: In the Old Testament, they gave offerings by killing lambs.
1: 그 제사는 영원히 속죄하지 않고.
0: But that could not redeem us forever.
1: 죄를 지은 그것만 사했어.
0: It only forgave your sin for that time
1: 예수님은
0: being.
1: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0: But Jesus died for our sins.
1: 그 피를 땅 있는 제단에 뿌린 게 아니라
0: And he didn't sprinkle his blood at the altar on earth.
1: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뿌렸어.
0: He sprinkled it at the altar in heaven.
1: 하늘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0: And heaven is an eternal place.
1: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0: Through sprinkling his blood in heaven
1: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
0: It tells us he obtained eternal redemption for
1: 얼마나
0: us.
1: 얼마나 놀랍습니까?
0: How amazing this is.
1: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죄가 없습니다.
0: There's no more sin for God to condemn.
1: 우리가 받은 모든 죄는 예수 십자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0: Because all punishment for our sins was received at the cross.
1: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0: I have been sanctified and justified.
1: 너무 가슴 아픈 것은
0: The very heartbreaking and sad thing is
1: 얼마나 교회를 다니지만
0: Even though many people go to church today, they say that they're sinners.
1: 제가 이야기합니다.
0: And I tell them,
1: 아니라고,
0: no,
1: 죄를 씻었다고.
0: Your sins have been washed.
1: 근데 난 또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0: But they say, but I still commit sins, so I'm a sinner.
1: 아니, 예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0: No, Jesus obtained eternal redemption for us.
1: 사탄이 간교하게 속여서
0: Satan deceives us so deceitfully.
1: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0: And with that, even though many people say that they believe in Jesus,
1: 예수 내 죄를 죽었다고 하면서도
0: even though they say Jesus died for my sins,
1: They
0: say that they're sinners.
1: 너무 가슴 아프죠.
0: It is so heartbreaking.
1: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0: So I began to preach this gospel.
1: 한국에서 전하고,
0: I preached it in Korea.
1: 미국에서 전하고,
0: and preached in America.
1: 독일에서 전하고,
0: and preached it in Germany.
1: 아프리카도 하고,
0: and go to Africa.
1: 남미에도 가면,
0: South America.
1: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0: And I preached this amazing gospel.
1: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
0: And through it, so many people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1: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도 많은 분들 죄 사함을 받고.
0: And recently, even in Korea, many people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1: 제가 이 죄 사함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복음으로 전했고.
0: And this amazing truth of forgiveness of sins, I preached this gospel.
1: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이제 그 칸타타 위에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데.
0: And late last year, for the Christmas cantata, we made a movie.
1: 그 영화가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그 영화로.
0: And through that movie, it was about how the blood of Jesus forgave our sins.
1: 그 영화를 보고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 죄 사함을 받고.
0: And man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that movi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제가 영상을 하나 사서
0: And I bought projectors
1: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에게 주었어요.
0: And sent it to our missionaries in Africa.
1: 선교사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 영화를 가지고 상영하니까
0: Our missionaries would take the projectors and play this movie in their countries.
1: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말로 다 할 수
0: And the people rejoiced so much and they were so thankful I cannot say in words.
1: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0: And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우리는 이 죄가 예수 피로 못 박혀 죽어 우리 죄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씻어졌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0: And by the blood of Jesus, our sins are forgiven, and our sins do not remain. That's the gospel we preach.
1: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0: Everyone, do not be deceived by Satan. Satan is deceiving you.
1: 죄의 가책을 막 일으켜서.

0: makes you feel guilty about your sins and tells you that you're a sinner.
1: 실제 여러분의 죄는
0: But in reality, your sins at the cross of Jesus were washed as white as snow.
1: 하나님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0: God no longer calls you a sinner.
1: 하나님 의롭다고
0: God says you are righteous.
1: 이제 내 생각 믿지 말고
0: So do not believe your own thoughts.
1: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0: But believe the words of the Bible.
1: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한다.
0: And the Bible says Jesus does not remember our sins.
1: 저희 허물과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0: And their sins and iniquities will I remember no more.
1: 이것을 사하셨은즉
0: Where the remission of these is
1: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0: There is no more offering for sin.
1: 제가 예수님 십자가로 완벽하게 씻어졌습니다.
0: By the cross of Jesus our sins have been washed away perfectly.
1: 전 세계 다니는 사람 만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0: I travel all over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people I meet.
1: 모일 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0: And I can talk about this in gatherings of many people.
1: 한 명도 얘기하고
0: But I can speak it to one person or even to two people.
1: 그분들 아 그럼 내 죄가 예수님 대신 벌받 씻었는데요.
0: They hear it and they say oh because Jesus got punished my sins were all washed clean.
1: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0: Believing that is what it is to believe in Jesus. Even though Jesus died, if your sins still remain, that's saying Jesus died in vain. No, Jesus died for your sins and has washed away your sins whiter than the snow. So the Bible says, Bible tells us we are righteous. Especially in Romans. It tells us it is not of works. It is not through our good deeds that we did well, our sins are forgiven. But we are justified because Jesus was crucified. That's why. That's what it says.
1: 너무 너무 놀라웠어요.
0: And it was so amazing.
1: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일하는 것.
0: I could see God living and working in the midst of us.
1: 1962년도에
0: In 1962,
1: 제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0: when I came to realize that truth,
1: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0: Amazing Holy Spirit of God came upon me.
1: 저는 내 속에는 마음이 늘 죄로 유혹으로 막 그런 마음도
0: Before, my heart was always drawn by sin and temptations and such.
1: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0: But the Holy Spirit came into my heart.
1: 내 제가 예수님 피로 온전히 씻어진 사실을 깨우쳐주고
0: And allowed me to realize that my sins have been washed perfectly by the blood of Jesus.
1: 죄인이 아닙니다.
0: And I am no longer a sinner.
1: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있었지만
0: I had more sins than the hairs on my head.
1: 그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0: But Jesus received the price for all those sins.
1: 내가 이제 어디 다시 받아야 죄의 값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0: So there remains no more price of sin that I need to receive.
1: 내 이제 눈처럼 희게 씻어졌어.
0: My sins have been washed as white as snow.
1: 전 거룩하게 되고
0: And I have been made holy.
1: 온전하게 되고
0: And I have been perfected.
1: 그래서 이 사실을
0: so this truth,
1: 아까도 얘기했지만
0: like I talked about before,
1: For Unto Us라고 하는 영화로
0: We made a movie called For Unto Us
1: 영화를 만들었어요
0: We made it into a movie
1: 그런데 뭐 여섯 개 나라에서 정말 최고 상을 받고
0: And in six film festivals and countries it received the highest prize
1: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죄사함 받는 역사 일어났어요
0: And through this movie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영화 마지막 부분에
0: Towards the end of the movie,
1: 제가 이제 어린 아이가 나를 초청해서 가서 어떻게 예수 피가 제사할 그 이야기를 했나.
0: There's a scene where a child invites me to ask about, to talk about how the blood of Jesus forgave our sins.
1: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았.
0: And through hearing it,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 방송국들이 우리 영화를 방영해 주었어.
0: Not only in America, but in many TV stations around the world, they televised our movie.
1: 저희 형제자매들도 그 영화를 가지고.
0: And our church brothers and sisters with this movie.
1: 극장에 가서 상영하고.
0: They watched it in the movie theater.
1: 또 가정에 가서 상영.
0: They watched it in their homes.
1: 모임에 가서 한 시간쯤 되는 영화인데.
0: And they watched it in their meetings. It's about an hour long. This movie.
1: 그걸 상영했어.
0: And they watched it.
1: 그걸 보고 모두 너무 너무 기뻐하고.
0: And the people watched it, they rejoiced so much, they were so happy.
1: 왜요?
0: Why? Because our sins have all been forgiven.
1: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지,
0: And after I received forgiveness of sins,
1: 이제 60년이 됐습니다.
0: It's been 60 years now.
1: 지난 60년 동안,
0: During the last 60 years,
1: 나는 부족하고,
0: I'm lacking,
1: 실수하고,
0: I make mistakes,
1: 육으로 흘러가고,
0: and I flow to the flesh,
1: 욕망을 따라갈 때가 자주 있었지만,
0: and oftentimes I followed my ambitions,
1: 예수님 십자가는,
0: but the cross of Jesus
1: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0: Has made me clean,
1: 거룩하게 하셨어요.
0: Has made me holy.
1: 이젠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됐어요.
0: So no matter where I go, I can live without lacking.
1: 한 번은
0: one time,
1: 제들 교회에 어떤 젊은 부인이 왔어요.
0: There's this one lady. She came to my church.
1: 그 부인이 교회 와서 그 다음에 복음 이야기를 했고,
0: and then she came to our church and heard the gospel.